0: 아이고, 워라워라, 여빙, 아이고, 응아, 따구다.
1: 바이아나테 있나? 야하, 으땅, 응아, 따구다테. 아까 빠이빠이 김에 와라토네, 이런거.
0: 에빠이, 에빠이, 챔피언. 이탈리아 모에 내고 여기 도가잉, 내 팡아잉 예고에, 지역인 거에. 아, 캠링아, 요고 하래 마이, 데 세켄 하래 마이, 고 하리 마이, 데 데이 브라오, 미라카라네. 나타쿠타 나타쿠타 또는 나타나타 팡아이 이 아마타가 팡이야네 테마테 네
1: 방아야 나 거기 있나 가이
0: 아에
1: 오래 거 회롱 와 이때라와
0: 에그 헤롱 와라 앵아리 나나라 따위 하리마이
1: 야 항아롱 와 이때라와
0: 뭔가 와히네 에나헤 Whānau, i te kāinga nei, taku pāpātou nā te tangata, whakawhānau.